자타님께 good afternoon. 메로스 블락다가 디오데. 에츠게야 티사와의 홍고존 나 켄츠게다체 그 디자인타다 슈웨다이츠게다 아군데. 디츠게 히다 굿이나 케와고 아데. 시하니 니히와체 디아운데.